刚刚为大家带嚟嘅一曲有《再世红梅记之接梅巧遇》啊，由龙剑生同埋梅雪诗主唱，将时间带到嚟差唔多下昼嘅五点钟啦，即系代表我哋今日嘅节目时间差唔多啦噃。咁啊，林林喺呢度要同大家讲声拜拜啦。咁我哋下个星期啊，同样时间再喺大戏联播之中相聚啦。拜拜。

我成日都话，喺娱乐界又好啦，电影界啦，或者系音乐界都好，即系佢哋好多时系真系留咗一个 footprint 喺度嘅，即系留低一个好美丽嘅回忆俾我哋可以欣赏到佢哋嘅歌曲嘅。咁呢首歌我中意嘅，佢话呢个世界里边你搵唔到第二个我噶啦。咁系咯，我成日都话你有对 one and only， 你系好 unique 嘅。你谂下我哋个个人嘅手指毛都唔一样，你试下攞个手指公出嚟。如果唔係，就唔係咁多時去即係揾賊都去認手指公嘅指紋啦，或者係呢幾隻手指嘅指紋啦。咁所以神造我哋係好奇妙，我哋個個人都不一樣。唔好將阿 A 同阿 B 比，唔好將你個 B 仔同嗰邊個 A 女比，冇得比嘅。人同人比死人啊！成日都話嚇。咁所以我哋咧最好都係點咧？就係嘗試去愛自己咯，又愛人哋咯，因為你係值得愛嘅。I will never find another you。